0: 어서 오십시오. 외계박사.
1: 对于呢个世界嘅无烟日啊，当然有好多唔同嘅社区活动举办啦。而承接住咧，六月份咧亦都会有禁烟月噶噃。